거라는 무슨 거가 고린 거냐냐. 세웜 오류지거라 마세. 국과 한번 보고 저 구청 가냐. 말로 알아매 결혼해. 아니라 결혼해. 어리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.

코쿠바리 값 그러면서 프로핀스의 값도 빅그리 리자 몬트프레쉬 몬트프레쉬 마오스만의 거바스 프레세덴트 외치라 마바람 다리아르 차프 오르노마 생고 코쿠이겐이라 프로핀스 바스 운행구랑감 이 앞으로 메시지 바스 자고니가 마흐틀라고 와이리 시닝가니 시에쿠리 강아나레 강아람 아파노파 라디오 모삼비키 마부체치네 아키니토 마싱고 파치브리케스 Julia Sindala, a na instância tem o Nicolau, Nune Abdul Zakarej. Bom dia, boa tarde, boa noite. Quase, quase. Quanto pica lá. Siga lá, galera. Nune Bit.